0: 사녀구나. 우리야 그 사녀구나.
1: 에이 아도노
0: 메나세
1: 마 아도노 나미소
0: 예스
1: 아자바 와투이 아도노 나미소
2: 아무토니
3: 92.5
0: Brighter. Miracle.
1: Gloria
0: Sutanumana.
1: Eradi Wutana